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죠? 소리가 고막을 울려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온몸으로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말하지 못하는 한숨과 눈물, 또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작은 신음으로 들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은 그런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외로움 또 말할 수 없는 마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선포할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신영옥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행복한 신의 작은 피리라는 책에 보면요, 듣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이다. 귀로 들으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몸으로 들으면 복음 그 자체가 된다. 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 진짜 복음이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머리로 판단하고 정답을 주려 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주택, 최종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소프라노 김방술의 하나님의 은혜,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주의 믿음 갖고서 영어 찬송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신음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하는 제목의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바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쉬게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쉬라, 이건 좀 오히려 하나님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실용적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 말씀과 함께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분을 떠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다고 했죠. 아버지는 내게 용돈을 주든 그렇지 않든, 내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든 그러지 않든 그분 안에 쉬어야 할 우리의 참된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 선물 안 주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 딴 데 갈래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였죠. 나는 과연 뭘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손길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인기 있어지고 내가 조금 더 채워지는 것인가. 나는 과연 나의 보시들 위해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주에 던졌고,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고 그분 안에 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저히 쉴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목사님, 목사님이나 쉬세요. 목사님도 못 쉬시면서, 목사님들 시간 못 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쉬라 그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도저히 쉴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주님은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 하시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차마 갈 수도 없는 사람, 차마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은요,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처음 갖게 되었는데, 그때 저보다 3살 어린 자매가 저희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목이 뭐였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제가 직업이 간호사잖아요. 세브란스 간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3교대로 돌아가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날이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 같고 이거는 지옥 갈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상의 이유로 뭐 경찰관, 소방관 뿐만 아니라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 출장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 군대에 있는 분도 있고 유학 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병간호 하는 분도 있고 주일날 교회 못 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 쉬지 못하는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 이번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주님은 손 내밀어 오라 청하시는데 나는 갈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이 죄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오시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옛날에 성황당 가서 빌던 이런 신앙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초파일에 절에 가서 뭘 기와장 하나 올리고 여권 하나 띄우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런 아직 마음이 있어요. 제사도 조상제사 내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아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한민족은 몸에 배어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멈춰 계시고 나보다 정적이고 나를 그냥 앉아 기다리는 분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날 이 본당에만 계시고 우리가 찾아와서 만나야 되고 이 본당을 나가면 하나님 헤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왔어요. 그럼 우리 이삭의 기쁨이가 하나님 오랜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아유 어이구 좀 외로우셨죠, 제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한 시간, 자 그리고는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마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마치 이 순간이 다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따라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길 원하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힘없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분에게 나아가는 신앙만을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교회에 못 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을 거야, 내 얼굴을 지금 하나님은 기억도 못할 거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들을 헤매는 그 목자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가르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너무나 완벽한 마무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직장에 있든지 내가 지금 병원에 있든지 내가 지금 휴가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으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인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살아요? 예, 10년 거치 5년 상한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따라오시니까 영원히 살지. 영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그 손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칠 게 많은데요, 평생이에요. 평생에. 오늘 예배 잘 드린 하루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그리고 반드시 내 평생 반드시 영원히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안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따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는 오늘 세이프, 나는 오늘 안전하고 나는 오늘 평안하고 나는 오늘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주일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시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것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마치 추석부 들고 그냥 추석 체크하는 학생 주임처럼 생각해요. 야 너 교회 왔어 안 왔어? 너 이번 달은 교회 별로 안 왔다? 야 너 이번 달은 좀 추석이 안 좋아?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고 우리의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살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 앞에 저 인사를 하고 있으면 두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히 웃으면서 어머나 목사님 어우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어떤 분일까요? 그게 잘 나오는 분이에요. 매주 오는 분이에요. 수요일도 만났어요. 예, 주일도 만났어요. 뭐 자주 만나는 분들은요,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첩보에 찍듯이 딴딴따다 어디 목사님 없나 막 이렇게 살피면서 막 이렇게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도망가 집사님 그러면 막 도망가 뭔가 저 좀 보세요. 그러면 미시러요.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이분이 누굴까요? 지난주 교회 못 오신 분, 지난주도 못 오신 분. 한 3개월 만에 나타나신 분이 이분이 저를 차마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어. 그냥 차마 인사를 못해.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죄스럽고 민망하고 뭔가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왜 그 몇 주간 교회를 못 나왔을까요? 나오기 싫었을까요? 에이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안 왔을까요? 아니겠죠. 교회 오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나지 않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르지 않아서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잤겠어요. 그냥 주일날 뻗어 있었던 그 마음 편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사정을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속사정 차마 교회를 오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해서 그걸 벌어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못 오고 일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까지 아시고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감찰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반드시 알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사례가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후추로 드리는데 이 하갈이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니까 사례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는 내쫓아버려요. 광야에 내쫓김 당한 이 하갈이 아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꼬박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13절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찾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쫓김 당했는데 인간적인 배신감을 추스를 수 없는데 게다가 아이는 가졌는데 쫓겨났으니 아이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찾아가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나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하면서 이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지니까 또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데 우리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자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샘의 이름이 그전에 그냥 샘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브엘라 헤로이가 되는데 브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브엘라 헤로이 앞에 3번이라고 번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각주가 있고 따라가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신없이 나 하나 살겠다고 그 광야의 메마른 모래밭을 힘겹게 걸어가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워 눈물 날 때, 아파할 때, 교회조차 올 힘이 없을 그 자리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모든 날들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모든 날들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대학 입시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 하루에 모든 걸 다 걸어요. 아니, 그날 하루 번뜩 머리가 좋아지고 그날 컨디션 좋아서 시험 잘 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배탈이 나거나 그날 하루 잠을 못 자고 그날 하루 컨디션 안 좋으면 인생을 망쳐요. 그게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날 하루 머리가 좀 막 돌아가서 시험을 잘 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봤다, 대입을 잘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짧으면 6년, 길면 12년 동안 공부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그날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앙은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요. 오늘 하루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나는 잘한 거다. 오늘 하루 교회 못 나오면 나는 못한 거다. 오늘 하루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걸 다 한 거고, 오늘 내가 교회 못 나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도 오늘 하루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관계에 누적된 수치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오늘 하루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요. 아,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아, 인사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지금 참 불안하고 떨리나 보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인사 잘한 사람이에요. 매일 인사 안 한 사람이 오늘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바라는 게 있나? 저 사람 오늘 나한테 왜 저래? 그러면서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오늘 특별히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오해하게 돼요. 왜? 오늘 나는 인사했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아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냐가 중요하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렸냐 못 드렸냐,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말씀을 읽었냐 안 읽었냐, 여러분, 그 하루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판단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날들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은 알아요. 부모님이 이제 막 돌아가실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꼭 불러요. 내일 운명하신다 그러면 오늘 불러요. 일찍 좀 부르지. 오늘 불러서 뭘 시키는지 아세요? 예, 아버님, 천국 가시는 걸 믿으시죠? 이걸 외치라고 해요. 그럼 그분이 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지. 그런데 다행히 발가락을 꼼지락거려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아멘하셨다고, 발가락으로 지금 아멘하신 거 보셨죠, 목사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다 대고?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 원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확실히 봤다고. 목사님 증인이에요? 목사님 증인이에요? 아,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 할렐루야. 목사님, 뭐 드실래요? 불고기 드실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그동안 평생 살아온 건 그 순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그때 우리 아버지 아멘 했냐, 안 했냐. 이게 모든 걸 좌우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제발 발가락이 꼼지락 거렸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가 중요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7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는 갔는데 계속 져요. 블레셋이 찾아와서 지고 지고 또 져요. 계속 지다가 어쩌다 한번 이겨요. 이건 정말 운이 좋아 이긴 걸 수도 있고 하나님 도우셔서 간신히 한번 이겨요. 그 한번 이겼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발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셨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우리가 그동안 계속 졌는데 계속 지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방황할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도우셨다. 비록 우리는 졌지만, 비록 우리는 낙망했지만,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아이고 또 이길 수 있을까? 이거 그냥 한 번 이기다 마는 거 아니야? 어쩌다 운 좋아 이긴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한 번 이긴 건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지나온 것 같은 날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도우신 날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겼죠.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요 오늘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만약에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같이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하신 거죠. 우리는 유한에서 오늘밖에 못 보지만 지금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보시고 지금을 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의 이름은 김민경인데요. 김민경이라는 친구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경아, 너 주일날 출근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계속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요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 대하지 대해요. 처방 하나 떨어지면 그거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잘 주사도 놓고요. 잘 약도 갖다 드리고요. 그날은 환자분들이 짜증내도 다 괜찮아요. 저요 그거 잘 받아들여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모든 분들을 잘 대해드려요. 그치야 그랬어요. 그럼 된 거야. 그게 예배지. 그렇게 너는 네 자리에서 한 사람 살리는 거야. 그 시간 목사님은 청년부에서 설교로 목 터져라 설교해서 한 생명 살려. 그런데 너는 너의 직장에서 그렇게 한 사람 살려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예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말이지.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너와 함께 그날 환자들 만나시고 한 생명 살리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자리에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렇군요 목사님. 저 믿음이 있는 거 맞죠? 네. 그 자매는 지금 서울에 있는 모 어느 교회 사모님 되셨어요.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지금 교회 사모님으로 또 주일엔 출근하셔서 간호사로 열심히
삼교대 돌아가.

0: 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로 와서 쉬라 하십니다. 그러나 가셔서 쉬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아마 지금 방송으로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실시간으로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정말 가슴을 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십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3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23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네, 8월 23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의 곡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4316번님께서 부산 사상구에서 듣고 계신다고 이 찬송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드린 곡은요, 두런로 경배와 찬양의 좋으신 하나님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하신 목자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3920번님의 신청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역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 띄워드릴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4353번님, 정년 퇴직을 하고 1년 만에 보안 업무 직장을 구해서 일한 지 이제 2주일 됐다고 합니다. 격일 주야 근무라 주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시네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휴식 시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 시간 감사 찬송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정말 귀하십니다. 지선님의 감사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비록 상황상 현장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더 갈급하시는 사모하시는 마음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좋은 날 올 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531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들이 30대인데도 주일마다 깨워야 교회를 갑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도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아들을 위해 더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김의배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드님에게도 큰 믿음 주실 줄 믿고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시죠.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릴게요.

2846번님, 샬롬, 주일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의 나를 봐도 없어서 찬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는 길이지요. 오늘 끝곡 신청해 주신 곡 나를 봐도 없어서 박종호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말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평상시 무심코 하는 말이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말 그대로 마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진 마시고요. 즐겁다, 자신 있다, 신난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믿는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의 열매니까요. 입을 열어 항상 감사의 말을 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마치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3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내일 24일 월요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돌로매를 기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매는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 인도, 페르시아 등 여러 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8월 23일 주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북으로 많이 끌려간 날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서울을 점령했던 공산군은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다가 잘 안 되자 8월 23일 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체포해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가 소식이 끊어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양신학교 초대 한국인 교수이고 6.25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였던 남궁혁 박사님, 또 감리교 감독이었던 김유순 목사님, 감리교 초대 감독으로 당시 적십자사 총재였던 양주선 목사님, 한국신학대학 초대학장 송창근 목사님, 세문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구세군의 김삼석 사관 등 모두 40여 명인데요. 8월 23일은 한국교회 교회가 지도자들을 대거 잃어버린 비극적인 날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에 구세군의 김삼석 사관이 납치돼 순교하신 날입니다. 구세군은 군대식 계급을 사용하는 교단으로 김삼석 사관은 목사인 고등정위로 경북 의성 출신이죠. 1928년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경주 인천 부토리 원동 함흥 영덕 영문을 거쳐서 1948년부터 서울 서대문 영문을 담임하다가 1950년 6.25 전쟁을 맞게 되죠. 서울이 점령당해 아수라장이 되고 교인들 중에 피난 떠난 이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피난 권유에 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노인 교우들과 영문 교회를 버려두고 떠날 수 없어서 지키던 중 1950년 8월 23일 오전 10시경 기독교 민주동맹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가지고 온 두 명의 청년들에게 주택에서 연행돼 당일 교계 지도자 50여 명과 함께 공산군에게 인도된 후 납북돼 순교당하셨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에는 황해덕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황해덕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1년 8월 24일 미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황해덕 선생님은 평양에서 출생해 이화학당을 다녔고 애국여성동지회를 조직했고 숭의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는 송주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합니다.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을 진행했고 이 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 미국 유학을 다녀와 농촌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6.25 이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총무로 전쟁 후 구제사업에 앞장섰으며 전쟁 유가족 구호기관인 희망원과 한미종합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황해덕 선생님이 1971년 8월 24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는 김옥길 여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우리나라 여성교육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옥길 여사님의 3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평안남도

용산에서 태어나 이화대학교와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했고 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취임해 1979년까지 이화여대에서 봉직했고 1961년부터는 총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길 여사님은 다락방 전도협회 회장을 비롯해 기독교 전도운동과 관련된 일을 했고 교육부 장관과 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90년 8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8월 25일 화요일에 배민수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일찍부터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촌운동을 해왔는데요. 한국교회 농촌운동을 대표하는 분으로 배민수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청주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학교를 다녔고 숭실학교 재학 시절부터 국민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대륙 동북 지역까지 농촌 계몽 강연을 개최했고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해 한국을 소개하는 연설을 1000번 이상이나 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대전에서 기독교연합 봉사회를 설립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요.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배민수 목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고인의 유품 일체가 보관돼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8년 8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는 경남 함안 지방의 교계 지도자 엄주신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네요. 1890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엄주신 장로님은 유교적 전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13년 젊은 나이에 미국 장로교 헨리 램프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19년 함안군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해 태극기를 제작해 군중들과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일생을 이름난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던 엄주신 장로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과 함께 신사참배와 독립투쟁을 벌인 경남 지방의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 일본 경찰에 끌려가도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사코 거부해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죠. 경남 법동노회 지도자로 부당한 교권에 대항해 총회석상에서 고별 선언을 하고 물러나 고신교회 설립에 기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경남 함안 지방의 용한 한의사로 독립운동가로 교계 지도자로 활동했던 엄주신 장로님이 1973년 8월 28일 83을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28일 금요일에 아시아선교협의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1975년 8월 28일 서울에서 아시아선교협의회가 창립됐는데요. 아시아 12나라와 서구의 4나라 모두 16나라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창립 총회를 마치고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 선언을 발표합니다. 약칭 서울 선언은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과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음적 선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이 발표되자 교계 급진 인사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는데 서울 선언 발표로 결국 보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 아시아 선교 협의회 창립 총회가 1975년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온전히 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영로 교회를 믿음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지난 50여 년간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는 3대 단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영로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완성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뜻을 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기로 결단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의 말씀을 전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와 간약단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겉으로 점점 화려해져 가는가? 아니면 속으로 더 깊어져 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몰두할 것인가? 하나님께 몰두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것이지만 이런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뭐 유혹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가장 해당되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은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나에게도 조금 해당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또 이 말씀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또 나름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더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선은 굉장히 매우 유해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위선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위선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그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선은요 숨겨진 암과 같습니다.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위선이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암이 위험한 게 뭘까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놓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조직 검사를 하고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무서운 것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발견하니까 그 암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이 그런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건 은혜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 우리 신앙에 위선이 찾아오면 신앙은 스탑입니다. 올 스탑입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선의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마스크, 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여졌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질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변질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위선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변질이라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한 200년 흐르면서 이 바리새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해치란 무덤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죄입니다. 이게 위선이.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열심을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갈수록 진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면극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위스는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스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뭐냐. 오늘 여기에 구제를 먼저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선행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도전이 되게 하면 좋죠.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의도가 뭐냐는, 그 선행을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 그 구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더 누가 많이 낼 것인가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경쟁이 생길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부추기면 열심히 턱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 문화가 생기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그 경쟁이 교회 안에서 붙는다면 굉장히 그 교회는 소위 말하면 자기 선전의 공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장사는 단순히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주고받는 일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일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모두가 장사하는 거죠. 구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그 행위의, 그 섬기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그들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이용된 거죠. 과시성 기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걸음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퉁이에서 의도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거, 이 영적 허영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공기도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죄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서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산상기도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위험한 거죠. 아,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드러난 자리에서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고도로 필요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앞대던 기도 생활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하는 시간이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 개인 기도는 길게, 공기도는 짧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밀 공간에서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소 기도, 개인 기도가 약할수록 공적 기도는 길어집니다. 기도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정감이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담백하여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꾸미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돼요. 개인 골방이 필요해요. 관건은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철저히 자기 절제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굶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런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 이게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축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찾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 시키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자기 과시의 문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셀카 문화, 나르시시즘, 몸통 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 사회는 전시 사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봅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별걸 다 기록합니다. 각종 스펙과 경력을 다 늘어놓습니다. 자기 과시로 경쟁이 넘칩니다. 이름 내기의 전시장. 작은 일도 부풀려 최대한 홍보합니다. 자기 마케팅의 시대,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를 가능한 알리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정욕구는 누구에 의하여 있으나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면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인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 이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으로, 가짜 헌신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예수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예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선은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의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겉모양에 따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횟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단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례와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나의 성이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것.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

키가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 그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닥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광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이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에 따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이러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보리까락 보리라 꼭꼭 숨어라. 그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는 것.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수면,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야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 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불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대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불그머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끝과 속을 일치시키는, 끝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우리 영적인 것마저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격차를 줄이고 온전히 진실된 그리스도로 이 세상 속에 표리부동하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여리고성 일곱 바퀴를 도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그 순종이 바로 여호수아의 강력한 무기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가능은 없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박종우 장로님이 부릅니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태생의 엘리자 에드먼스 히윗인데요.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주일학교 교육에 헌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봄기운을 느끼고 있던 희윈 여사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몹시 가련하게 생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1887년 어느 겨울날 희윈 여사는 한 불량 소년을 선도하려다가 오히려 그 소년의 큼직한 지붕 스레트로 희윈 여사의 등을 내리친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서 희윈 여사는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게 됐고요. 그러기를 무려 7개월. 굳건했던 신앙도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매일 그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한 흑인 여자가 병실 청소를 하면서 즐겁게 흥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희윈 여사는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요.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자 흑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

상황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와, 이 말을 들은 희윈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윈 여사는 자신의 초라한 믿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참회의 시를 원고지에 적어 내려갔는데요. 다시 믿음과 기쁨을 회복한 희윈 여사는 몸도 곧 회복되었고 다시 청소년 선도의 일생을 바치며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작사자 희윈 여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요. 능력은 믿음밖에 없다는 비밀을 몸소 체험했는데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은 박신아 카이어가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먼저 들으신 곡은요, 박신아 카이어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어서 마라타 싱어스의 How Majestic is Your Name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동차를 몹시 갖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학 입학 선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면서 자동차 대신 성경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아들은 집을 떠나 학교로 간 후 아버지가 주신 성경을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방학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마음을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요. 아들은 자동차도 사주지 않았는데 제가 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봐라. 거기에 분명히 자동차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로 돌아간 후 성경을 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보았는데요. 거기에 놀랍게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밑줄까지 쳐져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크룩스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스월드 샌더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다, 그분 뜻을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자발적 태도다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경청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산 가운데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FABC 초대석. 안녕하세요. FABC 초대석 김겸 PD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랜 시간 부산 지역사회를 섬겨오신 웰리스병원 강동환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오랜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원장님의 진솔한 이야기 우리 안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질문 드리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3: 이거는 정말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네. 어머님, 아버님 믿으시니까 믿게 됐고 제 할아버지, 할아버님도 믿으시니까 믿게 됐고, 또, 그리고 우리 조부님께서 믿으니까 믿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 네.
3: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인격적인 만남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3: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찾게 되죠.
2: 네.
3: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이 오너라 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병원을 처음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제가 잘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몇 달째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제가 귀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 코끝에 호흡이 다가는 그날까지 나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2: 네.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을 하고 계시는데 진료 현장에서 특별히 신앙, 이 믿음이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3: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힘이 되는 순간은 정말 힘든 환자들 제가 경륜이 오래되긴 됐지만 그래도 항상 환자를 볼 때는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또 길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2: 네, 진료의 현장에서 특별히 지혜가 필요할 때 혹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원장님께서는 지금 웰리스 병원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 병원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3: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고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셨듯이 그 나머지 부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병원을 하게 됐고 그게 저한테는 좋은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2: 네, 아버지와 또 조부님의 섬김을 이어서 이제는 살리는 영역에서 내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병원을 세우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가 제일 소중할까요?
3: 가치는 그날 있겠죠. 그날 내 앞에 오는 환자분들 저희들이 양성질환을 보지만

0: 양성질환 속에는 뭐 대장항문이고 소화기 질환이니까 그런데 그 병 속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원인도 있고 고칠 수 있는 원인도 있고 그것이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를 사시든 또 오래 사시든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지는 게 진료실에서 못하지만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질병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행복, 가치를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희망을 더 이상 잃으신 분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 것이 저의 가치라 볼까요? 어떤 그렇게 소중하게 가치가 하나는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을 모아서 저는 진료실에서나 수술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좋은 말, 좋은 듣기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의 호칭부터 의사님 또 회장님 또 선생님 그렇게 불러주면 그분들은 일단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부터 시작하면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날 닥쳐오는 또 새로운 하루도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매일매일 찾아오는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0과 0이 통하는 그러한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원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후원, 메세나 후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후원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술 후원은 뭐 제가 하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큰 바위 위에 계란 던지기는 마찬가지죠. 뭐 다른 큰 기업도 있고 큰 병원도 있는데 저희 작은 병원이 굳이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또 지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나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산을 떠나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무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부산을 돌아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클래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함이다라는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어온 메세나 후원 활동 중에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0: 병원이 그래도 조금 안정세 접었을 때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13년 동안 그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웰리스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주로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분들이 무대에 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또 만남의 장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웰리스 클래식을 13회째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웰리스 클래식 올해 이제 제 13회를 맞이하는데요. 올해 그 후원의 결실 중 특별한 재회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 13회 웰리스 클래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아마 오주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오주영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릴 때 저하고 만났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더 됐나요? 근데 그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었는데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청소년 콩쿨도 우승을 하고 삼성재단에서 대여해주는 그 30억짜리 바이올린도 대여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한 6년 동안 그 윌리스 클래식에서 초기에 음악회를 했고

0: 바이올린 연주를 했었죠. 그래서 뭐 거의 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노력으로 뉴욕 필하모니의 평생 단원이 됐습니다. 큰 일이죠. 지금은 또 카타르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오준영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번에 초대를 했습니다. 한 10년 만에 다시 저희 뭐 부산 무대에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1: 네. 제13회 웰리스병원 클래식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연주회로 진행이 됩니다.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선율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자리 우리 특별히 원장님께서 또 준비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0: 아니 이번 무대는 조금 특별한 곡들인데요.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네. 전반부와 후반부 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보통은 이제 협주곡을 전반에 하고 후반에 교향곡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처럼 오정을 초빙했기 때문에 전반 후반 다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은 독일의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낭만주의 위로가 되는 곡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작은 규모의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비발디를 조금 편곡한 곡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노래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오시면 바이올린을 정말 여러 단계로, 그러니까 좀 낭만주의로 또는 탱고 형식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위로 그리고 열정으로 채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낭만과 열정 그리고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제13회 웰리스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연주회,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이 방송을 또 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알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3회 웰리스 클래식, 우리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FABC 초대석 김겸 PD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자연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기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몸을 감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보다 강한 동물을 닮아서 위험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변을 닮아갈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또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말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 첫 곡으로 희수빌의 예수로 살기 원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래 함께 지낸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말투도 좀 비슷할 때가 있고요. 표정도 또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닮아갑니다.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냈을 일에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또 내 입장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겠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옹기장이 워십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노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세 곡의 찬송가 이어서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아침에 날 이끄시네, 그리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작은 질문을 하나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군가 뭐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싹 틀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 이지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유유환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메들리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아들은 어린 아이였는데 하루는 그의 아들이 집에서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는 먼저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을 차례대로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붓으로 물감을 듬뿍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서히 붓을 도화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붓에 듬뿍 묻었던 물감이 도화지 위로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 자국으로 얼룩이져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급기야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얘야, 괜찮다. 내게는 이 아빠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울지 말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뿌리로 바뀌었습니다. 점차로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감격하여 손뼉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엉망이 된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익산사랑의 동산교회 임재규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김대환, 조수진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경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친히 그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맨 먼저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을 그리셨습니다. 물 가운데 공창이 있으라. 하나님은 하늘도 그려 넣으셨습니다. 뭍은 드러나고 땅은 온갖 식물을 내도록 하라. 하나님은 땅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갖 푸르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그리셨습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을, 하늘에는 새들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능력의 붓으로, 축복의 붓으로

것으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림이 혹 망가졌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화폭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림을 새롭게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손영진님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고자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도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희망이 끊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어 단산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고대도 자녀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죽은 자와 같을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를 통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 그림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의 능력에 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 늙어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노문아님의 음성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영어 찬양 음반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마이클 스미스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사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가 웃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마 그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라는 정신이 버쩍 들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잡아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잡아떼었다기보다는 회개하였다는 것도 좋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라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지요. 찬양 나누십니다.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라의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부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었습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 가운데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하신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노래로 드리는 고백 앨범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들으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또한 믿음은 내용입니다. 신실하시고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라는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했으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장성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믿음에 아름답고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날마다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화폭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화폭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0: 하나님의 은혜,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큰 능력이 나타났고요. 또한 그 결과는 창성한 민족의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상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 끝으로 띄워드릴 찬송은 그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밤낮으로 이어지다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니 살만하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입추절기가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니 밤과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덧 오늘이 처소입니다.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터라 절기를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요. 절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며 추수하는 데에 여전히 요긴한 정보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별을 베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향한 자연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베세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이죠. 감사함으로 듣고 즐거이 행하는 이들,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받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사연은 3391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관련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암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이되는 암은 암인 것 같고요. 수술하고 치료하면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불안한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며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스하게 생동감 있는 생명감 있는 기적의 삶을 토닥토닥 기도하며 희망 드려봅니다. 네. 아, 네. 우선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요. 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기다릴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정밀 검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뭔가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행히 초기 암이에요. 그래서 전이된 건 아니고요. 요새는 뭐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이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암은요. 6개월마다 또 이제 재발했는지를 보는 검진을 또 받아요.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아니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2기니, 3기니, 뭐 초기니, 0기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암은 암이지 그게 무슨 작은 암 있고 큰 암 있고 이러겠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그래도 아 이건 전이된 암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암은 암이죠. 평소에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뭐 현대인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분주하고 뭐 사람 많고 하는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잖아요. 성도는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낀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떠났나? 내가 나의 심령이 어디서 멀어졌나?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 3391님은 우리 방송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마음 털어놔주시고 같이 나눠주신 사연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처음에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 저를 참 좋은 내 친구인 목사님 안녕하세요로 제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참 좋은 내 친구 이렇게 타이틀 한번 하신 다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이해는 독자의 몫이죠. 우리 서로 참 좋은 내 친구가 돼서 같이 위로하고요. 같이 토닥토닥 기도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 전하는 이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사연은 참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5496님 송도 경인제일교회에서 내일 전복삼계탕 준비 중이에요. 전교인 300명 정도 되는데 권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설거지만 도와드리고 왔어요. 네, 5496님 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다,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요, 실제 일하는 건 많은 수고가 따르죠.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더운 주방에서 에어컨이 제 역할 못하는 경우 많아요. 선풍기 틀어놔도 그렇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이 봉사의 손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5496님, 아유,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가 아니고요. 야, 설거지씩이나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더 우리 힘내보자고요. 참 좋은데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죠. 이런 태도와 습관은 분명 장점이 됩니다.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치 않는 것에 자주 몰두한다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넘쳐나는 손안의 영상들과 생성형 AI가 우리네 삶 속에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가려 써야 하겠습니다.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그룹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그런데 오늘 달력을 한번 보세요. 8월 23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처서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서는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나라 절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더위도 곧 물러갈 거예요. 덥고 습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부터 성구 암송과 우주어 미션 스토리도 새롭게 시작할 거랍니다. 정말 기대되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 첫째 두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첫째 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6814번님의 사연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윗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엄청 컸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681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을 만났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을 이마에 맞은 골리앗은 바로 쓰러졌어요.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우리 6814번 친구도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며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6814번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무서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68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해요. 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첫째로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나를 먼저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방학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도 잘 들어보세요.

0: 드립니다.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죄를 그대로 담아둔 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깨끗한 유리컵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엄마가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컵 안에 더러운 흙이 묻어 있거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맛있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료수라도 그렇게 더러운 컵에 따른다면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닦을 때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 미움, 고집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명한 유리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2: 시편 66편 18절

0: 하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가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로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찬트를 부르며 성구를 암송할까요?
1: 시편 66편 18절.
0: 시편 66편 18절.
1: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0: 하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우주여 미션 스토리.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은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는 갑자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벌벌 떨어본 적은 없었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당했거나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집이나 길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태평양의 호주 가까이에 있는 큰 섬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은 뉴기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지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도에서 한번 뉴기니를 찾아보세요. 태평양 남쪽에 보이는 큰 대륙을 찾으면 그곳에 호주가 있지요. 그리고 호주 북쪽에서 뉴기니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뉴기니 섬은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현재는 동쪽의 파푸아 뉴기니, 서쪽의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나라로

다녀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뉴기니 섬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갓난아기들이 너무 자주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한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1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축하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남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뉴기니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빌림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아기를 재워두고는 밭에 단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손에 긴 창을 들고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막으려고 지키고 계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방금 감자를 심어놓은 밭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기 아버지는 재빨리 창을 던져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아니 왜 남의 돼지를 죽이는 거요? 그 돼지는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돼지를 들여와 같이 잠도 잤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돼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내 밭을 지키려다가 돼지를 죽인 거였소. 그 돼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무척 슬펐겠지만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 거였어요. 친구들, 과연 이 아기는 1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아기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링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링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주변에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만났고요. 오늘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 곡씩 제가 설명하면서 성가 산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이 시간 꾸며봤는데요. 찬송가와 찬송가의 아름다운 편곡을 여러 합창단의 연주 또 독창으로 들으시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음미하시고 또 애청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혹시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나 속죄함을 얻은 후 초곡으로 골랐습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곡 첫 곡입니다. 박신화 과외입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편곡이 참 재밌게 잘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신영아 과외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곡의 원명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는데요.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그 우측 바로 아래 굵은 글씨로 써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원제입니다. 이 네틀톤이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아사엘 네틀톤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네틀톤이라는 곡줄을 만들고 그 옆에 8787 등의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것이 이 찬송의 운율입니다. 그 운율에 맞는 시는 모두 이 찬송에 맞춰서 부를 수 있게 운율을 써놓은 것이죠. 오늘 수원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 시립성단이었습니다. 이번엔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언제나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온의 극이 깊은 데서 소프라노 김영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찬송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오늘은 대구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대구 실업선 다녔습니다. 이번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곡은 조혜영의 편곡인데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곡입니다. 안산 시리업선단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버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예, 안산 시립합창단이 다음 주 마카오에서 열리는 세계합창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연주를 합니다. 거기 모인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25년간 지휘하고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박지훈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독창으로 들으시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이건 영어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 조금 불러드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00분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팻분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잘 아는 또 유명한 찬송이죠. 이 곡을 조혜영이 편곡을 하고 이화 챔버콰이어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사 중에 늘 은밀히 보시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화 챔버콰이어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와 잼복하였습니다. 다음 곡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 미국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곡은 아일리시 전통 멜로디에 찬송 가사를 붙인 곡으로 분위기가 다른 찬송가는 약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장단조라기보다는 모드, 다시 말해서 선법의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작사자인 커크 패트릭이 어떤 부흥집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가수가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

귀로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찬송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는 그 시에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음미한 후에 결국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노래와 또 연결되는 찬송인데요. 기악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가사 좀 더 불러드리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기악 연주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언제나 잘 어울리지만은 요즘도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가사 안 불러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라엘 듀오인데요. 문지현의 편곡과 피아노 그리고 김세경의 첼로 연주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제 찬송가 연속해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있으니 영국 국가이면서 찬송가이죠. 소프라노 이규순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찬 찬송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안희찬의 트럼펫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어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남부,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상주, 경주남부, 부산 부산중부, 울산 울산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하시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넘어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네. 민영옥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으로 올려.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그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이웃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보내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장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알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보통은 그저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는 실천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받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찬양의 동산 가족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의 연구실에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태양계 모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한 친구가 연구실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완벽하게 움직이는 태양계 모형을 보고 감탄하며 누가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겨난 거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뉴턴은 나지막이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모형 하나도 만든 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어찌 이 완벽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되는 현실만을 의지하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형편이 막막하고 불확실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 마침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치료사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느냐 물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치료만 받으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묻더군요. 그런데 치료 효과는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100% 믿는 분들입니다. 저는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생각이 바뀐다고 될까라고 소극적으로 믿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며 완전히 불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날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같은 의사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환자의 믿음에 따라 치료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죠. 100%인가요? 아니면 50%?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의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00%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배가 그려져 있는데요. 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소녀는 힘껏 힘을 주어 노를 젓고 있는데 노 젓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큰 손이 노의 맨 끝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귀여운 소녀의 손이 살포시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입에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거야.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 노를 잡고 있을 뿐이야. 그랬다면 소녀의 뱃놀이는 힘들지 않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배의 노를 누가 젓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따라 하루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당신의 아이디어, 견해, 제안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레 짐작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걱정하며 행동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당신의 표현, 음성, 몸짓, 태도, 품행은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 때문에 당신이 근심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곤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가 깊어지지만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름진 들판을 먼저 양보하고 떠나보낸 후 황량한 산지에 홀로 남아 깊은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좋은 것은 다 빼앗긴 듯한 씁쓸한 현실만 남아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손해와 허터헛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손익만을 따지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의 여정은 내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는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기쁜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혹시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나만 손해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혹은 당장의 막막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금 믿음의 눈을 활짝 들어 우리 삶의 동서남북을 채우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손해와 현실 너머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직 앞에서도 빚더미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친구들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손영지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늘 언제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과연 자신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에 잠긴다. 분주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일정이 없을 수도 있다. 거대하고 특별한 도전에서부터 판에 박힌 듯 지루한 일상까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루는 그 모양이 다양하다. 때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다. 우리는 그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너의 약함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지금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을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밝게 비춘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Integrity Worship의 Above All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연이어 함께합니다.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는 얇은 유리그릇과 같이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고요. 연약함 대신 온유함의 힘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강성식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에스더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영과 자만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하여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부인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잔뜩 취한 남자들이 반나의 무희들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왕은 왕후에게 옷을 입혀 그 앞에 나서라고 한 것입니다.

0: 전통에 따르면 왕후나 손님의 부인은 남자들의 여흥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설스러운 연회에 여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이런 남자들 앞에 서라는 요구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왕후는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버려지거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스티의 이러한 결심 덕분에 작고 어린 유대 소녀가 페르시아의 새 왕후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이제 에스더가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2: 빨리 해라. 나도 할 일이 많단 말이다.
1: 에스더야, 네가 어디 출신인지는 절대 비밀로 하거라. 그리고 너의 종교도 숨겨야 한다.
3: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1: 날 믿어라. 일단 너를 감시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급선무야.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너와 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단다. 방법은 네가 뿐이야. 알겠느냐?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언제나 잊지 말도록 해라. 사랑스러운 딸아, 누구한테도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말하지 말거라. 말을 최대한 아끼고 언제나 입조심을 해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위를 잘 살피거라.
3: 그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제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1: 내가 한 말만 기억하거라.
2: 야, 시간 다 됐다. 자, 이제 그만하고 따라와.
3: 그날 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유나 우정, 가족 같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소녀들과 함께 궁 안의 특별한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풍부한 음식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새 옷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전보다는 낫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처럼 행복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전 친척이나 회당 친구들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가 했던 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뜻을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를 보호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4: 대체 무엇을 하는 짓이냐? 그만들 해라! 당장 멈춰! 조용히 하란 말이야! 너희들 모두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짓은 도저히 용납할 줄 알아!
5: 죽은 건가? 살아있어!

0: 너 때문이야.
1: 아니야,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했잖아.
1: 네가 그랬어. 네가 시작했잖아.
2: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물을 가져올게요. 머리도 닦고 상처를 좀 봐야겠어요.
3: 아, 뭐도 몰라서.
1: 진짜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2: 자, 연고를 좀 바르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3: 곧 돌아와서 이 사태를 처리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다들 잠자고 있어.
1: 왜 저 인간을 도와준 거야? 너도 우리처럼 매질을 당할 거라는 걸 몰라? 어이 멍청한 거사! 넌 아는 게 뭐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 저 인간은 진짜 남자도 아니라고!
2: 사람이 다쳤었잖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야.
1: 이야, 여기 진짜 숙녀가 납셨네. 우리 싸우는 거 못 봤어? 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걸 보게 될 거야.
0: 뭘 모르는구만.
1: 곧 알게 되겠지.
3: 날아와라.
2: 네. 네, 알겠습니다.
3: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네가 나를 돌본 것처럼 말이야.
2: 감사합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3: 그래, 다 안다, 알아.
2: 제 삶에 또 한 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해계는 저를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해줬고, 거기서는 7명의 하녀들이 저를 전담하여 돌봐주었습니다. 해계는 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촌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성심껏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족이 없었기에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해계는 저의 선물이자 보호자이고 좋은 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해계는 제 하녀 중 하나가 저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계는 궁전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수에르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을 위해 해계가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3: 에스더, 할 얘기가 있다.
2: 네.
3: 내일 너는 폐하의 즐거움을 위해 불려갈 것이다. 폐하는 지금 새 왕후를 선발하실 생각인 듯해. 그 앞에 불려가는 여자들은 보석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또한 의상실로 가서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지.
2: 아름다운 보석과 멋진 옷들을 마음대로 보고 고를 수 있다고요? 해계님, 저는 어떤 걸 골라야 하죠? 고를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는 건가요?
3: 에스더, 그 일은 내게 맡겨다오. 다른 여자들은 아마 잔뜩 치장을 하고 나올 것이다. 최대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하지만 몸에 걸친 금은 보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것이야. 너는 내가 골라주는 대로 준비를 해라.
2: 말씀대로 할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여기 남아서 기다려야겠어요.
3: 너는 순백색의 최고급 옷을 입어야 돼. 목에는 진주 하나만 걸고 머리에도 진주 한 줄만. 손에는 반지와 팔찌 하나씩만 해라.

0: 다리와 발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 너의 아름다움은 돋보일 것이고 그 수수함이 왕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니까.
1: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0: 화장도 딱 지금만큼만 해야 한다. 너무 과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갖고 하녀들과 목욕이나 하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
1: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해계가 일러준 대로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눈을 들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가 즐거움이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승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모르드개는 항상 제게 이르기를, 야훼는 언제나 목적이 있으시므로 저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뒤 제 인생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저의 양아버지 모르드개가 알아채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암살 시도를 막은 저는 국내에서 지위가 격상되었고 왕도 저를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고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개가 시골에서 삼베 옷을 입고 유골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달의 달인 12월의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인 하만은 단번에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제가 왕에게 자비를 구해서 이를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제가 왕후가 된 이유란 말입니까? 머리는 어지럽고 영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가 저보고 이번 사건을 저지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폐하를 찾아간다고 해도 만약 폐하께서 거부하시면 저는 즉시 사형이에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아. 지금 내 지위가 왕후라 해도 살아남지는 못할 거야. 그래, 어차피 나도 죽을 거야. 나와 우리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1: 폐하, 혜기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폐하를 찾아오면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신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친구인 하르보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고민거리를 전하시면 혜기님께서도 그분을 통해 조언을 주실 것입니다.
0: 그렇다면 하르보나를 믿을 수밖에 없겠군. 즉시 가서 혜계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장 폐하를 찾아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드려야 한다고 말이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주시오. 난 지금

0: 조언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 그렇게 전하시오.
1: 왕후폐하,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0: 알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그리고 답을 받아오시오.

0: 회계님이 말씀하시길 왕께서는 지금 동쪽 지방의 일로 기분이 언짢으신 상태라서 섣불리 지금 배웠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최적의 기회가 오기를 지켜보시겠답니다.
1: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 모르드게에게 말해서 수사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전하시오. 나도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것이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오. 저는 하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저를 받아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왕실의 복장을 갖추고 아우세로 왕이 결혼식 때 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의 왕후이자 그의 아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2: 왕후 오셨어. 폐하가 어떻게 하실까?
3: 난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4: 왕께서 정말 용감하시군.
5: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서시는 걸까?
6: 군부를 내려주십시오, 폐하.
7: 들어오라. 에스더 왕후, 무슨 일이시오? 당신이라면 난 이 왕국에 반을 줄 수 있어.
1: 폐하를 위한 연회를 열고자 하는데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저의 부탁은 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와주십시오.
7: 즉시 하만을 데려오라. 왕후의 말대로 하겠노라. 내 당신을 따라가겠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군.
1: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별일이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포도주를 양껏 마신 뒤 왕은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7: 자, 이제 말해보시오. 원하는 게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소.
1: 제 바람은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 또 연회에 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님, 그때도 폐하와 함께 와주십시오.
7: 좋소. 내일이 되면 이 수수께끼가 풀리겠지.
1: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폐하. 그리고 하마님,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 친척들이 나왔는데 모두들 집에서 끌려나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 시장의 사람들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거리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비명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마 그

0: 것은 하만과 같은 이들을 향한 증오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가 제게 유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불굴의 의지를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새로 얻은 힘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아우세로 왕 또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왕이 잠에 들지 못하자 신하들의 오래된 역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어 보려고 했던 왕은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밝혀냈던 암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다음날 아침 모르드개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만은 그날 75째 이르는 교수대에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 사랑스러운 부인이여, 이제 그대의 청을 말해보시오. 나는 당신이 마련해준 여행을 마음껏 즐겼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왕국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어떤 정이라도 좋으니 말해보시오.
0: 제 바람은 배야. 저의 민족이 노예가 되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는 폐하를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청입니다. 저의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폐하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부디 저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감히 어떤 원수가 왕후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오? 그 작자가 대체 어디에 있어?
0: 그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이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서 놓으시오.
2: 아닙니다, 폐하. 전 그저 넘어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옷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1: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공격하는 것이냐?
3: 폐하, 하만은 75자 높이의 교수대를 지어서 폐하의 종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교수대는 바로 자기 집안에 세워두었습니다.
1: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라. 어서! 이 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2: 배야!
4: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그녀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합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은 저도 세보진 못했지만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알려주셨어요.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연일지 혹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일부인지 모르지만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365번 등장한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묵상해야 할 만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기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기도했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럼에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성경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나는 민노라 강중현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 제목을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실 수 있는데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607님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극동방송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극동방송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2021님 이사하고 새 집에서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하시면서 만나워십에 보이지 않는 손 신청할게요 하셨는데요. 이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곳에서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만나워십에 보이지 않는 손 함께 하시죠.

네, 지선의 목소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1032님,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네요. 찬양 신청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그 고백 때문에 저 또한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5226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아들의 정기검진과 상담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 날인데요. 사람인지라 또 걱정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픈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듣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진솔한 어머님의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갈 때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눠주신 마음처럼 이 찬양을 듣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더욱 힘을 내시길 바라며 띄워드릴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문용택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유열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주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성장하고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시간은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의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이 머물렀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물렀고 한 달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멈추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실 때 머무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걸음을 맞추기 원합니다. 가라 하실 때 가고 머물라 하실 때 머무는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어설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민수기 9장을 묵상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결정한 것은 날씨도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다시 짐을 풀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었고 얼마나 머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치밀한 계획보다 주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멈춰

갇혀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보다 멈춤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 그곳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의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출발할 시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일 떠날지 1년 뒤에 떠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방향은 알고 있지만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방향이 맞으니 지금 당장 출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방향뿐 아니라 때와 속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산으로 떠나셨고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조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라 하실 때 담대히 가고 머물라 하실 때 평안히 머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웃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가기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은 어떤 길이세요? 걷다 보면요, 넓고 평평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고 또 움푹 패인 곳이 나와 때론 그냥 걷기 힘들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온 우리네 길에 살다 보면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쉽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넘지 못해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해놓고도 다 이겨놓고도 마지막 몇 분 몇 초를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장애물을 멀리하고 돌아가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안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요, 더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까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미의 지금역의 첫 곡으로 강명식과 주준모가 함께 부른 기뻐하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친히 주님을 만나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곡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와 응원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첫 곡 나눴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무슨 힘든 일이 생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울음이 나올 때 방법을 한번 바꿔서 주님! 주님! 이렇게 우리 힘을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 이름 그 자체로 그 다음 어떤 기도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정지현이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주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뷰티풀 월십의 예수 예수 예수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셨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부르던 찬양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찬송가를 작사한 루이자 스테드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제가 들었던가 나눴던가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해변에서 소풍을 즐기던 중에요.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것을 남편이 보고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소년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남편을 잃은 루이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달콤한가를 몸소 경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쓴 찬양이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가 이 찬양이죠. 그 이후에 루지아와 그의 딸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길 소원하며 셀라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을까요? This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함.

Sweet Trust in Jesus. 셀라의 찬양으로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I surrender all.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남아에는 내주는 강한성이요.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지금들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한웅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 What a Beautiful Name 힐송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머무는 곳, 바로 하나원이죠. 얼마 전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는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물건이지만 낯선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길을 찾고 정보를 얻고 또 세상과 연결되는 삶의 작은 창이기 때문이죠. 더 특별한 것은 이 선물이 바로 90살의 이산가족 양한종 할아버지의 따뜻한 나눔으로 마련이 됐다는 건데요. 그동안 탈북민 정착을 위해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 오신 양한종 할아버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탈북민들의 첫걸음에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양한종 할아버지의 따뜻한 나눔 실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참 생각해보니 복음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또 외로운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길잡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낯선 땅에서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들과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들의 정착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여정이 되기를,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도 북한과 한반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소망의 소식이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탈북민들과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또 그 땅에 남겨진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직접 우리가 갈 수 없고 또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간 우리의 북녘을 향한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북한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0: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다녀온 사역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사님,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사역자의 선물은 작은 지퍼백에 볶은 참깨 얼마와 북한에서 제조된 후추가 담긴 봉지였습니다. 이 선물을 보이는 곳에 놓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북한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몇 년 만에 다녀왔는데 장마당은 흥청망청 북적거리고 더 활기차더라고요. 물건이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전부 중국산이고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돈을 버는 것을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북적거리는 장마당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안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양인이라도 좋으니까 데려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또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북한을 입국할 때 세관에서 가져가는 물건에 기역자만 있어도 통관할 수 없어요. 한글 모양이라도 있으면 통관을 불허하고 오히려 영어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한국 물건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황했던 일이 제가 북조선이라는 말을 하니까 선생 그런 말 하지 말라. 정색하며 문제를 제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어서 사용했는데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길래 그럼 뭐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말도 사용하면 안 되고 한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자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경제가 이미 많은 부분 중국에 잠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의 장마당에 거래되는 물품 95% 이상이 중국 물품이 통용되고 대북 제재가 실시되는 중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 물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어 왔습니다. 또한 북한 세관에서 한글이 쓰였거나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 남조선, 북조선으로 불렸던 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공식화했고 이후 북한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완전한 별개의 적대 국가로 규정하였고 통일, 민족, 동족 관련 표현 및 개념을 공식 노선과 문헌에서 삭제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였으며 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고 경의선, 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폭파, 단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 주요 남북합의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고 한반도 내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강경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악한 도모가 서지 못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간의 심한 경제적 격차가 북한의 체제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은 주한미군을 처수시키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고려 연

0: 연방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알고는 그들이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나 남조선 혁명을 폐기하고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언제든지 완성한 핵무력으로 남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하고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해지도록 북한이 자랑하는 핵무력을 통한 대남 도발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남한의 더 많은 정보와 물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통해 북한 체제의 무너짐이 가속화되어 핍절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한의 문화와 복음이 북한에 유입되어 주민들의 사상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잠식한 시장에 남한에서 북한과 질 좋은 문화와 물품이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체제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남한의 주민들과 교회가 북한 선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이자 메이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전국적으로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 적의 공습과 대형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관계도 다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북한 핵무기의 정확한 보유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말하기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언들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무장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까지 북한이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도 핵 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온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인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적인 핵 개발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국제적인 핵 비확산 질서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입니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동맹의 억지력과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더불어 철저한 안보적 대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백성들이 공격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를 방위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애치슨 라인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발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치인들의 안일한 판단이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을 야기한 것입니다. 국제정치는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북한 역시 자신들의 체제와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섣불리 낙관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평화를 포기하지 않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경계의 빗장을 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며 복음적 통일을 소망하되 북한 정권과 국제 정세의 현실은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도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되 방심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찬양 전해드리며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변화무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오래가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사람의 의지와 지성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의지나 지성의 조율 없이 감정만 앞세우는 신앙생활은 미신적 신앙이나 맹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첫 곡 보내드릴게요. 단비 박경민의 소금 찬양입니다.

첫순서로 가야금 대금 세션과 함께한 박경민의 소금 찬양 단비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안수련의 해금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를 보내드립니다.

안수련의 해금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주의 나라에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찬양, 마이 지저스를 전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주의 나라에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연주, 마이 지저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국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박유정의 찬양, 바람의 언덕, 그리고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들려드립니다.

박유정의 찬양, 바람의 언덕에 이어서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예수전도단의 비전, 국악 버전과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

백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화가인 듀러와 그의 친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한 명은 일을 해서 다른 한 명의 학업을 돕고 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학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헌신과 후원으로 듀러가 화가로 성공한 후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친구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굳어지고 휘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뒤로는 그 친구의 헌신적인 청지기적인 삶에 감동을 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친구의 굳어지고 휘어진 기도하는 손이었고 그렇게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보다 친구의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성실히 일하며 도왔던 친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는 나의 성취보다 주인의 기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듀러의 친구는 자신의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면서도 동료의 성공을 도왔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때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기도의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청지기의 고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 사명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일대를 졸업한 갑부의 아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보드는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성경책 여백에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던 보드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인 25세의

나이에 뇌망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에서는 보든의 유품인 성경책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에는 후퇴란 없다라는 보든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보든은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주인이 언제 오시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짧은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든이 남긴 재물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보든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은 인생,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드릴 것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앞선다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에이, 나중에 성공하면 나눌 거야, 나 그때 나눌게 이렇게 미루지만, 보드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비울 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예비비, 이거 남겨둬야 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비로소 나누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해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간호사였다는 것이죠. 이 적군도 치료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총살형을 받게 되었는데 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카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함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 나 같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증오, 원한 당연히 품고 갈 것 같은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카벨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당당히 설 준비가 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청지기는 위기 속에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카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아우성치며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고 할 때 참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게 미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광장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데 전력을 다한 결과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안전하다, 아유 다행이다, 든든하네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눔의 청지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받으옵소서.

0: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봐도 없어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대저택의 주인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열쇠를 자신의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야 주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재산 네가 마음껏 써, 다 맡겼잖아, 이렇게 유혹했지만 그 집사는 매일 아침 주인이 돌아오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은 떠날 때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집사를 크게 칭찬하면서 집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영원한 자신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삼았다고 하죠. 이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의 태도가 진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지, 그곳에서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지기처럼 주인을 대하듯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 작은 충성들이 쌓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김도연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조율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렛 웬딩턴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피해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헌신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도 귀한 관계가 되어 보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어서 혹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나오는 듣기 좋은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워딩턴 교수는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을 씨름한 그는 결국 용서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 자신이 깨달은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만이 상처받고 무거운 내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믿음 약할 때 김도현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의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내 PD였을 때 하늘 풍경이 와서 같이 방송도 하고 찬양도 라이브로 했었던 기억이, 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우리 하늘 풍경님의 찬양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찬양 제목이 용서하기 원해요 였는데요. 중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의 가사가 나오죠.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먼저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아지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말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그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곱 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곱 번에 일흔 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거를 뭐 7 곱하기 70번에서 490번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내가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 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나누는데요. 마커스 월십의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용서가 있을까요? 저는 세월이 흐르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해 그리고 평안과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옥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양들은 아침 이슬이 흡족히 맺힌 풀을 뜯기만 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여러 달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깨끗한 물이 없을 때에는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도 개의치 않고 마실 만큼 갈증을 참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갈증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영원의 오불방언 띄워드리고요. 여섯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오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일디브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드레 크라우치의 My Tribut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휘트니 휴스턴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베들벌십의 그래서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설수정의 삶은 내 것 아니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 연합 훈련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응도 내비쳤지요. 예,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이 한반도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남북의 사이에서 어쩌면 북한의 이런 태도들이 또 북한의 무관심이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고 또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 통일을 이끌어가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상을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그동안 어떤 경험이나 또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상황이나 뭐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북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도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도 FM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들으시는 우리 남한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받으신 은혜와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또 복음의 그 가치를 꼭 느껴보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전해드리는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어서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찬송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간증자 바로 만나볼게요.

0: 자유국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 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 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 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 기어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있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따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전 조각, 요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6명 중에 5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해시 외상가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상가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채우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우린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분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위예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혔었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나서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버스가 가는데 지금 보위부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버스 안이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위부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주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 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봐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

가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어이부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점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이에요. 2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봤는데 5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방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막 끌려 들어온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 매만 때리면 저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마사 죽도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4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이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던 3년 석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0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분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관에 들어가 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다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국률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돼요.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 깍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대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하며 동맹국들에도 제재 동참 여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가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청진 수남시장 주변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최대 3배 오르는 등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활용도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빨대와 포장재부터 인조 잔디까지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오늘부터 덕수궁과 소울흥에도 투입돼 화재와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을 감지하며 국가유산 안전관리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소식입니다.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현금 130만원 상당과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지만 경찰이 주변 버스에 블랙박스까지 추적해 지갑을 되찾아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경제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나서면서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편에 설

것인지 맞설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산 석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에도 제재에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배선트 장관은 경제 제재를 통해 대규모 확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군사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역량을 다시 구축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약 300km를 비행했으며 한미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교백 국방부 장관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목적과 성과를 선전해 왔지만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52억 달러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반나절 적었는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61.5%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26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8.8%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2%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과 의료비 증가 등이 국가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여기에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에 따른 비용까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01%에서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에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최근 30년물 국채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누적 이자 비용도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조건에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주변의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에서 최대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창고 형태의 허름한 한 칸짜리 주택은 코로나19 이전 만에서 15,000위안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3만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두 칸짜리 일반 주택도 4만에서 5만위안 수준에서 약 10만위안으로 올랐고 특히 수남시장과 가까워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좋은 주택은 최고 15만 위안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주변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창고나 개인 상점으로도 활용되면서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각

분이 주택 거래를 중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 명의 변경 같은 행정 절차까지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높은 층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주거 편의성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그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경제력과 인맥,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구입 경로나 사용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 부유층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 반입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산 상표를 떼고 중국산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한국산 화장품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방식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부유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은 설화수와 공진향으로 한 세트에 500에서 1000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대북 무역업자들이 북한 측 주문에 맞춰 직접 내용물을 옮겨 담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의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으로 소개하며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를 PHA 제조 분야 선두주자로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 LA타임스 등 미국의 여러 매체도 소개됐는데요. PHA는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얻은 당을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소재로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분야도 화장품 용기와 상품 포장재를 비롯해 식음료용 빨대와 위생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스웨덴의 한 축구장에 PHA 기반 인조잔디 충전재가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국내외 커피 전문점에 PHA 빨대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H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PH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덕수궁과 경기 고양 서울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곳에 AI 순찰 로봇을 한 대씩 배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순찰 로봇은 정해진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화재나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 상황실에 알리거나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평탄한 덕수궁에는 4륜구동 로봇을, 경사와 비포장 구간이 있는 서울흥에는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을 투입합니다. 앞서 창덕궁에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순찰 로봇이 하루 9차례 자율 순찰을 진행했는데요. 순라봇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의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에서 따왔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AI와 로봇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기온 16도에서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광주와 전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4도, 목포 33도, 여수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진 26도, 포항 25도, 대구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4도, 울진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서귀포 27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는 사리원과 신계에서만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해주 23도, 희천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의주 27도, 희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산과 풍산,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해산 17도, 무산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 함흥 29도, 해산 27도, 무산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24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방송하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오늘 맞이하는 이 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 주님의 빛과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병든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

0: 오라버니 한 분을 믿고 두 자매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청천벼락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덤벙덤벙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훗날의 신자의 예표여 증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이었고 후일의 성도들이 얻을 환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느 무덤에 파묻히면 언젠가는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떡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의 기적이나 더욱더 큰 기적이 아직 남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희는 환일 것이나 이보다 더 큰 환희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직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한 줄기의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살 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증 갖지 마세요. 죽으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보혈을 지나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후에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0: 한국 정착 8개월 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목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국 정착 8개월 차 이제 1년에 막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욱 선생님과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북한 함경북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연길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또 이곳에서 8개월 동안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과 선생님만의 그 단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0: 네.
1: 선생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0: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순간이 태국 산을 넘어 라오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예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원에서 석 달 제가 생활한 기간에 정말 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려진 데 닿았습니다. 그곳은 뭐인가 하면 제가 배를 알았습니다. 5일 동안 제가 거기서 5일 됐습니다. 배를 알아서 우리 선교사님 약을 줘도 계속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기도해서 밥을 먹게 되자 하니까 밥도 못 먹겠어요. 배가 네. 아파서 굶다시피 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제 배가 왜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이젠 5일째 거의 되는 이 배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불쌍한 이 딸을 좀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배가 너무도 아픕니다. 하나님
1: 네.
0: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그 순간에는 배가 그냥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또 저녁밥을 먹게 되고 저녁밥을 먹고 난 이후 6시가 됐어요. 저녁 6시.

0: 됐어요.
1: 네.
0: 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나섰단 말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 나도 너무 이상해서 왜 배가 아예 아플까? 또 이상해서 다시 그 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한테 정말 닿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이 배가 다 나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가 닿은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네.
1: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0: 네.
1: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만나고
0: 네.
1: 믿음이 더 깊어지고
0: 네.
1: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커지셨어요.
0: 네.
1: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변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0: 네.
1: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과 우리 선생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본다면
0: 네.
1: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0: 네.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후련해지고 언제나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한국 생활에서 내가 어떤 때는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이기 와서 생활하자 하니까
1: 네.
0: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잠도 어떤 때는 안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또 누워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한국 정착 생활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보람 있게 살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오. 몇 번 기도를 또 합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딱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내 귀에 세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 보면 힘이 생기고 정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 착착착착 마무리해집니다.
1: 네.
0: 네. 야, 그럴 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정말입니다.
1: 아멘.
0: 네.
1: 그렇게 우리 주민분들에게,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네.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네. 러시아 또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네. 저희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0: 네.
1: 설명을 해주신다면
0: 네.
1: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0: 네. 하나님은 우리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다 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한 품에 안아서 다 모든 일을 잘 되게끔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 아멘.
0: 아멘.
1: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씨 일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다 같이 안아서 이 한국에 정착 한국에 다 데리고 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쓰고 보람 있게 살게끔 해줬음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1: 아멘.
0: 아멘.
1: 북녘의 주민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서
0: 네.
1: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0: 네.
1: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0: 네.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우리 같은 모든 조선동포들이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힘겨운 일도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과 같이 하고 꼭 그랬으면 다 같이 여기 와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 한 분뿐이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네.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지금 방송

0: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도 우리 이봉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눠주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역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머자는 다음 시간에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바로 오늘 이번 한 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양강도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온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와, 대표님이랑 벌써 내 돈 내 산을 함께하면서 몇 번의 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맞아요. 세월이 빠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1: 네.
0: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뭔가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여럿있기도 하죠.
1: 그렇죠. 예.
0: 가을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아, 일단은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0: 네.

0: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사계절이 확실한 이 나라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8월도 마감되잖아요.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날씨가 이제 참 요즘 그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또 옷을 또 지금 이번 일요일 날에 제가 다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제가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옷장에서 해서 옷을 또 이제 정리하면서 여름에 입던 옷들은 들어 좀 정리해서 넣고 그래 가을 옷들을 지금 꺼내보다 보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 좀 전에 옷을 다 이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참 이제 항상 이제 계절 네. 옷을 바꿔서 이제 넣고 입고 할 때마다 보면
1: 그쵸.
0: 참 너무도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1: 좀 때마다 저도 너무 빨리 가서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0: 그렇죠.
1: 근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세 계절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할게요. 지난 주말 와이셔츠 두 벌에 43,500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와이셔츠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이 와이셔츠가 사실은 영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북한에서도 와이셔츠라고
0: 맞아 하면... 그래요. 북한에 이례적으로 외국말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1: 네.
0: 와이셔츠 같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쓰거든요.
1: 아 와이셔츠 하면 다 알아요.
0: 네, 다 알죠. 와이셔츠라 그러죠 북한에서도.
1: 저희는 보통 교복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교복에도 와이셔츠를
0: 그렇죠. 우리
1: 입고?
0: 북한에 그 대학 다닐 때도
1: 네.
0: 대학 때 이제 교복을 주면서 와이셔츠 같이 줘요. 근데 북한에서도 한국은 와이셔츠 이렇게 말하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식 발음이 많이 이제 한국은 쓰는데
1: 맞아요.
0: 북한은 좀 영국식 발음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와이셔츠 이렇게 하거든요. 와이셔츠 이렇게.
1: 그럼 표기도 샤트 이렇게 써요.
0: 아, 그렇죠. 쓸 때도 우리 한글로 쓸 때 샤츠 아니에요. 셔츠가 아니에요. 샤츠예요.
1: 아, 이런 것도 다 통일하려면
0: 그렇죠, 맞아요.
1: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남과 북의 말이 좀 몇 가지가 돼요.
1: 그러면은 어쨌든 와이셔츠를 학생 때도 입고
0: 네.
1: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입고,
0: 입고 예.
1: 대학생 때도 입고
0: 보통 보게 되면 노동자들은 보통 이제 잘 입을 기회가 없는데
1: 네.
0: 대학생들은 무조건 교복에 와이셔츠 있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은 정장 그러는데 북한은 정장이라는 말 하면 알아 못 들어요. 양복이라 그러거든요.
1: 양복.
0: 남자 양복, 여자 양복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대학생 양복 하면 이제 지금 정장인데 거기 와이셔츠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1년에 와이셔츠 한 개를 주면 그 한 개를 가지고 빨아서 입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봄에 와이셔츠가 지금 옷장 보게 되면 저도 한 지금 아직도 열 벌은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가.
1: 특히나 이 네. 여름 생각하면은 매일 입기 힘들잖아요.
0: 그렇죠. 또 와이셔츠가 이제 한국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얇으면서도 이제 냉감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 질 자체가
1: 네.
0: 천의 질을 원단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은 원단이라 그런 말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지를 가지고 이 천지의 재질이 무슨 나일론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이제 희한한 게 와이셔츠를 살 때 보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랭 원단 그러니까 입기만 해도 참 시원한 그쵸. 것도 있고
1: 맞아요.
0: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가을을 맞으면서 또 이제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를 또 이번에 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참 남과 북이 차이가 좀 그런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풍부하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뭔가 사입더라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데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구원 생활했고 도이민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양복을 행사 때도 입고 자주 입게 돼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와이셔츠가 몇 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해마다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빨아입은 게 한 4, 5년씩 입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근데 한국은 뭐 해마다 계속 갈아입는 바깥에서 입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 그리고 그 벌수 자체가 많아서 사실 입는 네. 카운트를 수를 일일이 세어보면은
0: 네.
1: 횟수보다도 횟수로 따지면
0: 네네.
1: 훨씬 적잖아요.
0: 네.
1: 1년에 한 벌을 가지고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요.
0: 그렇죠.

0: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남과 북에서 와이셔츠를 그래도 수년 동안 입고 사고 해보셨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1: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호수를 정하는 게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0: 아, 크기가요?
1: 크기 사이즈를
0: 네.
1: 가지고 우리는 뭐 95, 100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되는데
0: 그쵸.
1: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했던 것 같지 않고 또 한국은 또 이제 어떨 때또 M, L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 지금은 남북한 차이가 그게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 가장 중요했던 게 한국은 와이셔츠가 이게 천질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천의 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보통 이제
0: 원단.
1: 원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의 이 질이 너무도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거는 뭔가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질이라는 게 보면 알리잖아요, 이게.
0: 네.
1: 네, 그래 시중에 두문이 보게 되면 중국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딱살 때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놔야 옷이 그래도
0: 네.
1: 입을 때도 품위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0: 그리고 색상도 그렇죠.
1: 그렇죠. 다양한
0: 여기는
1: 색상.
0: 분홍색이어도 정말 막 맑은 분홍색, 쨍한 분홍색.
1: 고상하죠, 색이.
0: 네.
1: 한국에서는 이 색감도 넣은 거 보면 저도 와이셔츠가 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있긴 있는데 보면 우리 그 색감 자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천한 색깔이에요. 이제 색깔 좀 넣으면. 근데 우리 한국의 색감은 좀참그 뭐랄까 좀 고상하고
0: 네.
1: 그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입어도 편안한 그런 느낌이 가잖아요.
0: 그래서 여기도 남성분들이 출근을 하실 때는 그런 양복, 정장을 주로
1: 그래 입죠.
0: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넥타이나 해서. 근데 다 뭔가 일관된 옷인 것 같아도, 비슷한 옷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의 감각을 하나씩 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핏이 조금 다르다던가, 말씀하신 원단, 색상, 이런 게 다른데, 이런 유행들이 또 북한에 콘텐츠가 넘어가면서, 뭐 드라마나
1: 그렇죠.
0: 영화가 넘어가면서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와이셔츠 살 때마다 보면 우리 깃 있잖아요. 깃.
0: 네.
1: 이게
0: 카라.
1: 카라라 깃이라 북한은 일본식 말로 그대로 엘이라 그러는 경우 많아요. 엘이. 일본말
0: 엘이.
1: 엘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엘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은 모양이 다양해요.
0: 아,
1: 앞으로 이제
0: 맞아요.
1: 각이 직각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뒤로 막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0: 여기
1: 있는데
0: 단추가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옷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다른 형식을 본 적이 없는데 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0: 네.
1: 다양해 옷 하나 가지고도 너무 다양해요.
0: 참 이런 거를 이런 사소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를 나눌 때마다 여유에서 오는 차이가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사실 기타 하나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1: 그럼.
0: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하나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각자의 감각이 있고
1: 맞습니다.
0: 이것도 다 여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또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는
0: 맞아요.
1: 그뭐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다 단체복이잖아요. 다 단체로 고루고루한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옷 입은 걸 보면 있잖아요. 와이셔츠뿐만 아니에요. 신발도 똑같은 신발이 없어. 아, 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래 그 북한에 있을 때도
0: 네.
1: 그 1980년도 그때 제가 대학 가면서 한국의 그 광주 사건 관련돼서 이제 막 TV로 나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본게뭐 시현장보다도 야 도로가 어떻게 생기고 아파트를 보고 사람들이 학생들 옷을 봤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신은 신발이 같은 게 없더라고. 그래 그때 야 쟤들 못 산다고 한 나라가 저기 저렇게 저렇게 입은 건잘 입었어 이게 그때는 그런 생각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 오니까 어쨌든 와이셔츠 하나도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0: 그래서 드라마 뭐 그런 접하셨던 한국의 어떤 영상물을 보고서 이 옷부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1: 그렇죠.
0: 형제자매 분들도 저는 여러 들었거든요.
1: 맞아요. 그 북한에서 볼 때는 차마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상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0: 네.
1: 진짜네 하는데 실제 와보면 다 진짜잖아요.
0: 맞아요.
1: 아, 막그 상점들 가면 난 어떨 때는 그 옷들 보고 나서 다 같은 옷이 아니라 다 다른 옷이 그 엄청 많아요. 몇천 벌씩 되는데 저기다 어떻게 팔릴까 하는데 다 팔린대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0: 그리고 또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게이 내돈내산 얼마가 들었냐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에 두 벌이라고 하셨는데 43,500원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죠?
1: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을 산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행사처럼 파는 건데 지나가다 보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벌이 그러면 뭐 그 2만 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1: 네.
0: 두 벌을 사면 이번 가을처럼 제가 아마 그 두 벌 가지고도 원래 있는 옷도 있긴 있지만은 두 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아주 거뜬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4만 3,500원이라 하면
1: 네.
0: 달러로 치더라도 30달러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저나 뭐 우리 한국 분들이 보통 일할 때 보면 거기서 한 2시간이나 3시간만 일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와이셔츠 하나 살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시장에 살려면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일하는 우리 가치가 큰 것인지 하는 것도 느낄 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와이셔츠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아무 부담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1: 맞아요.
0: 생각되는 거죠.
1: 물론 와이셔츠 한 장에 우리가 한 시간의 노동값으로 살 수 있는 와이셔츠도 정말 많고요.
0: 그렇죠.
1: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와이셔츠도 있지만
0: 비싼 것도 있죠.
1: 일단 제 주변에는 사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0: 진짜. 근데 너무 비싼 거 싸봤자 그렇더라고요.
1: 네.
0: 이 와이셔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거라 하도 이게 저렴한 것들 많잖아요.
1: 네.
0: 이런 걸 자꾸 바꿔서 사입는 게 더 좋더라고 사실은.
1: 그리고 그런 선택지에도 우리가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원단을 고를
0: 그렇죠.
1: 수가 있고 모양을 고를 수가 있는 충분한 네.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까지 남과 북의 차이가 참 커요.
0: 그렇지 그렇습니다.
1: 근데 이게 이 차이가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오늘 또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1: 아멘.
0: 네.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1: 네.
0: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의복 하나도 아름답고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믿는 북한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리고 특히 옷 자체도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여서 어찌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1: 정말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아닌 이 차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그 차이가 좁혀지고 또 우리가 더 기도로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북한의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인간에게는 특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는 사라졌고 급기야 타락이라는 죄의 옷을 입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 자유의지는 결과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범죄하도록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았을 텐데요. 그러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인간, 하나님 편에 설지 사탄의 편에 설지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지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 또한 가치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주체가 진정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능에 의한 선택마저 지배하실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주권을 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죄 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살다 보면 본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자신의 판단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지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과 선택 이후의 결과마저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마음이 들 때 더 이상 의심 없이 선택을 하지요. 이런 선택이 지혜롭고 주님의 자녀다울 것입니다. 유혹과 욕망에 의한 선택은 믿음으로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판단력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187장, 새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참 살다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사실 물이 없는 구덩이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단 아람에서 살던 이 야곱이 자기 고향 헤브론에 돌아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참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요셉이 또 꾸는 꿈들이 형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볏단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 열한 볏단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하는 거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들은 형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갔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양을 먹이러 갔다 그럴 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나에게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는 신앙적인 은혜와 지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덩이는요, 상처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화를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죽이기를 꾀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9절과 20절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대화가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고 그 대상은 자기의 거의 막내 동생에 해당되는 그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으면 자기 혈육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저 요셉을 죽이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형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그리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상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 이 구덩이가요,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요. 길이가 한 10m쯤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는 이 분노, 이 미움, 증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처에서부터 왔어요.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이 요셉을 기여했는데 기여하는 건 좋은데 채색옷까지 입히는 데다가 이 요셉이 또 눈치도 없이 꿈도 이상한 꿈을 꾸면서 형들을 자극하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비교식도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라는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 상처가 대체로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 그래요. 메솔로라는 학자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욕구. 이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전쟁 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한 곳, 이 저 뭡니까? 이 방범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 내가 거기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가정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별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깨지죠. 그냥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하고.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상처가 되냐면 상실했을 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귀한 것 상실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이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요.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 상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상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봐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 현재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기 삶의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걸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유전성도 있어요. 내가 지은 이 잘못, 이 상처가 내려가요. 그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거짓말이 바로 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전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 다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그걸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준 비슷한 사람과 유형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요. 적극적인 복수와 소극적인 복수가 있는데 복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 어떤 아이가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알아요. 왜 안 하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니 시댁에 너무 시달린 사람은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내버스도 안 타고 다녀. 그 형태와 그 모양만 봐도, 그 단어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상처에 대해서 쉽게 다루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집어넣은 그 웅덩이는 요셉도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증오가 점점 자라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상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분이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처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어머니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웅덩이는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수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웅덩으로 밀어넣던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뭔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웅덩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으셔야 돼요. 바로 그 보혈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아픔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상처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수져 있고, 그 다음에 낙담하기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구나.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든 이 상처의 웅덩이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가 웅덩이에서 나오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상처는요, 구덩이는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였어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이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보였던 모습을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걸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애걸하여. 형들 부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왜 이러시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 웅덩이 속에는요, 바로 이 요셉을 빛나게 만들었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되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이 옷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채색옷이, 자기 삶의 자존심이 됐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연단에 바로 이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요셉은 17살 철딱선이 없이 자기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을 자극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웅덩이 속에 넣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죠? 바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7년, 풍년과 7년, 6년인데 흉년을 이겨낼 만한 능력, 지구력이 있어야 되겠죠? 풍년을 감당할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풍년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 웅덩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 얘기 몇 번씩 들었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요.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쥐가죽을 덮어서 푹신하게 해서 새끼들을 거기 놓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푹신하게 하는 이 쥐가죽을 벗겨버리고 막 이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에 태워요.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새끼가. 그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탁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그냥 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밑에서 탁 독수리가 받쳐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날개로 날라서 오를 때까지. 왜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과 어려움 많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웅덩이에 갇혔다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나라이금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고 아버지, 형님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부르는 이 신앙이 그가 노예 생활할 때에도 죄수 생활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풍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바로 그런 어려움 웅덩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랬죠. 비전. 그 꿈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덩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빈 구덩이요 죽음의 구덩이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을 여기에서 먼저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죠. 그런데 또 유다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이걸 팔자. 팔아서 우리가 이 동생을 그냥 동생 피묻히지 말자 그래서 파는데 마침 그때 누가 봐요?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예 장사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가품을 파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그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바로 요셉이 이 웅덩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이 동의해서 이 대상들에게 팝니다.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 높은 관리들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줘서 바로 석방시켜 준다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 2년간 더 기다렸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때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점들을 연결해서 쭉 뒤를 바라보면 우리의 살아온 선이 보여요. 그 섭리 속에 뭐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은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웅덩이에 놓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볼 때 다윗처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0: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에는 쉼표가 없는 노래나 쉼표가 없는 문장이 없듯이 쉼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을 지시하셨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피로를 푸는 쉼이 있어야 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가질 때 일정 기간의 쉼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시간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과 마음의 쉼, 영혼과 관계의 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어떤 곳,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지요. 오늘은 진정한 쉼의 시간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명지 홀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만든 쇼핑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총명했던 소년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물건을 나르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던 소년이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는 짐보다 짐을 담은 가방이 왜 더 무거워 보이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비어 있어도 무거웠고 그렇다고 짐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를 위해 효율적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 가방을 구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이가 가벼우면서도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녀는 종이로 만든 가방을 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획기적인 발명이라며 특허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찰스 스틸웰이 만든 세계 최초의 종이 쇼핑백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서 발명됐습니다.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 좋은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어려운 생활하는 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 도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눈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영락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김주연 씨,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성경 본문은요, 믿음이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먼저 바꿔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바꿔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신분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자녀라고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신분을 준다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있는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지를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출처를 기억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 자를 살펴봐야 돼요. 두 자.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또 하나는 어떤 자가 나옵니까? 난 자가 나오죠. 난 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굴까요? 나만 하나님이 난 게 아니잖아요. 나만 신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이 헬라어 성경 안에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준 존재가 누구인지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친절하게 준비해 봤어요. 자, 준비한 내용 보여주실래요? 이 믿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조금은 없는데, 그 헬라어에는 이게 분사라는, 현재 분사라는 그런 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왔다 갔다 그냥이 아니라 한 번 믿기 시작한 사람은 분사를 써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완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셨고, 언제? 과거에.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는 사람, 현재까지. 이런 의미가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결심하고 다짐해서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한 두 분이 좀 안 믿어 그런 것 같으셔가지고 한 두 분 정도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작업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은 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의 씨앗도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때로 공허하게 하시거든요.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평가하느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냐? 그것을 믿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새롭게 된 신분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면은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 생활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기 전에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사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뭘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누가요?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 사랑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주는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뭐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제일 사랑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거 못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좀 가만히 보면 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나 자신을 더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거든요. 자,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요, 끊임없이 분출시키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자기 사랑이 충돌하니까 그래요. 자기 사랑의 영역을 더 넓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분쟁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랑의 대상에 변화가 오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이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두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 믿은 다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습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내 가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의 변화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성경 말씀이죠, 그 계명들을요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사랑하라고 한 남편과 아내, 이웃과 이웃,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준 우리의 삶의 변화고요. 단순히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아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놔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을 왜 돌아봐야 합니까? 11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다면 옆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집시다. 우리의 이웃을, 아직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힘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믿음을 통해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싸움을 바꿔놓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요, 싸움의 대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을 얻기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것을 무슨 싸움이라고 부르냐?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싸움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할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간신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 가지 신자의 유형이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샥 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KGB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해라. 요즘에는 닌자형이라고도 합니다. 닌자형.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교회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수신 장군형.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살짝 믿고 간신히 살다가 그냥 이거에 실패, 저거에 치이고, 저 문제, 이 문제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쩌들어가지고 와서 간신히 그냥 말씀 하나 듣고 호흡기에 그냥 호흡 좀 하는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신자의 삶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무엇을 직감한 거예요?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죠?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나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아, 내 삶은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근데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싸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사도 바울의 싸움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더 치열하게 성공하기 위한 싸움? 더 남보다 앞서기 위한 싸움? 더 많은 누리기 위한 싸움? 무엇인가 더욱더 얻기 위한 싸움? No.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선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느냐? 뒷부분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과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욕망,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긴 상태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고 담대히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함께하며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한 주가 시작됐어요. 주말 동안 쉬었던 몸을 일으키고 다시 출근길로 또 학생들은 아마 개학을 했겠죠. 학교로 또 새로운 한 주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나의 작은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이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먼저 인사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월요일부터 각자의 짐을 하나씩 다 들고 살아가지만 오늘은 누군가

누군가의 짐을 조금 함께 들어주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지기 경디 김겸 PD입니다. 네, 현재 시각 아침 7시 10분 18초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덧 8월 24일 다음 주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가 허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9월 어떻게 보내지? 또 내게 이번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지? 라고 되짚으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또 항상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한 주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할 일이 많은 한 주라면 내 일정표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나의 마음 한켠에 한 가지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 점심시간에 안부를 묻고 고마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또 혼자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런 작은 삶의 실천 하나가 이번 주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의 키워드 이웃인데요. 이번 주 여러분이 더 마음에 두고 더 나누고 싶은 이웃이 있다면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함께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이웃이 있다면 내 옆에 공동체원이 있다면 그 공동체 이웃을 향한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 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웃, 그리고 오늘 그 이웃을 향한 한 줄 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한 줄 기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이웃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수영뜰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정원 카페예요. 그래서 딱 이 시기에 가서 함께 교제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면서 여러분들의 키워드 그리고 한 줄 기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트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웃, 이웃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 이웃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5084번님께서 샬롬이에요 하시면서 아침 인사 함께 나눠주셨고요. 또 1419번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또 아침 인사 함께 나누고 함께 알고 계세요. 또 5084번님은 이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세상, 이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주제와 맞는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3160번님도요, 이웃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함께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웃 함께 하시면서 내게 어떤 이웃을 붙여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 이웃에게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특별히 내 기도 제목은 나를 넘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 바로 이웃, 이웃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 이웃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기도문 받아가시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 기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한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웃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이어갈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안성진의 찬양과 홀리원의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묵상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2분 38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웃, 이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묵상글과 기도문 그리고 본문 말씀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 이웃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보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만 좋은 일일까? 이 기도를 통해 누군가도 하나님

응답이 나를 넘어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그 기도는 더 넓고 아름다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제가 받은 것을 누군가와 나누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의 삶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떠올려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넘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서머 주제 바로 이웃입니다. 오늘의 묵상글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잠잠히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이라고 보내주세요. 이웃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이어갈게요. 어노인팅의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그리고 캔디 페르슨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웃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웃을 주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 이웃이라고 보내시면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가 이웃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이 기도가 나를 넘어 이웃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제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이웃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52분 40초 막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마음 한켠, 내 삶의 한켠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키워드 서머 이웃을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아직 묵상글과 기도문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 이웃이라고 보내시면 지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1527번님, 4527번님, 4641번님, 1142번님, 4118번님, 이웃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고 계시고, 0932번님, 귀한 묵상글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아침 그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또 어떤 결단에 그 마음 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글과 기도문 함께하면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나 한 사람의 삶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 표현이었어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누리는 나만의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별도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전함으로 또 새롭게 누리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하시면서 드는 마음들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향해서 오늘 그 마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곳에도 그 이웃을 향한 한 줄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웃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8시까지 이웃을 향한 지금 생각나는 이웃을 향한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영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함께 품어보면 좋겠어요.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곤 한다.
1: 방송화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혹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변의 온갖 방해와 위협 앞에서도 꿋꿋이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벽 위에 올라 특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에스라는 찬양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성벽 오른쪽으로, 또 다른 그룹은 성벽 왼쪽으로 돌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성전문 입구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날 찬양대의 찬양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살린 찬양 한두 곡쯤은 다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살린 찬양 몇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서울 삼각산 자락에 있던 감남산 기도원에 자주 올라갔었는데요. 어느 날 크리스천 연예인 한 분이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분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부르시며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 돌아보니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그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지금 기도

힘조차 없는 분들 혹시 계세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 삶의 힘든 순간에 저를 살려준 두 번째 찬양은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2007년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였는데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익히라고 찬양 CD를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나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틀어 주었는데요. 아 세상에. 그 아이들의 찬양을 듣다가 그만 제가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지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또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성경 이야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요,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옛날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이들이 아프면 타이레놀과 기도로 버텨야 했지만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크고 작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4살난 큰딸아이가 피아노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아노를 사줍니까? 피아노 사줄 형편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던 집 근처 교회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시장이 열리는 그날, 제가 새벽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들 중에 키보드가 제 눈에 딱 띄는 거야. 행여 누가 먼저 사갈까? 쏜사가지 달려가서 키보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전원을 꼽고 설레는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할렐루야! 작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단돈 15불. 아, 100불은 좋긴 어물 키보드를 단돈 15불에 사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죠. 아이마,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셨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야. 놀라운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식탁을 선물로 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씩 채워졌습니다. 그해 위대한 이야기라는 아이들의 찬양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찬양이 없이는 갈수 없습니다. 찬양은 험난한 계곡도, 거친 광야와 풍랑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요, 낙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힘을 내시고 그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 찬양의 힘으로 한 곡에 또한 곡에 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줄 그 찬양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59-39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그건 바로 확신, confidence.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 생활을, 그 주된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이 가장 주된 거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핵심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은 확신 게임이다 라고 말할 정도. 예, 여러분, 영적전쟁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확신을 흔드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 상황을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삶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관계 속에 상처를 받게 하면서, 결국 마귀의 노는 건 뭡니까?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 성도에 대한 관계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예, 마귀의 공격에 아주 주된 점은 확신을 흔들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것, 바로 거기 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주된 싸움이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이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싸움이죠. 확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는가, 이게 바로 영적전쟁이다. 바로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그의 네 번째 편지인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서 이 확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확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같은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고린도 후서 2장 뒷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이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확신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확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이 바로 이 같은 확신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상황을 통해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가지고 속이고, 내 속에 있는 감정 가지고 속이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와 유행 가지고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그런 속임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예, 그 속임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확신, 이것이 바로 such confidence, 바로 이 같은 확신, 그거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신앙적인 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 주일 예배 올 때도 전혀 가슴도 안 뛰는데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삶의 위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그때는 터키였는데 지금은 튀르키예죠. 터키에 성지순례 겸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성지순례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전도도 함께 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러다가 그 아다나라는 곳에 가서 이제 우리 팀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 FO처럼 이제 내보냈어요.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왜 아다나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했냐면, 그 아다나라는 지역은 거기에 그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튀르키예, 터키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은 아무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고, 다른 건 이슬람 국가니까 뭐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열려있고, 그리고 또한 그 갔던 팀이 미국에서 간 팀이니까 그들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다나에서 내보낸 거예요. 이게 둘씩 다 보내고 나서 제가 그 전체 인솔하던 황디무대 선교사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나간 팀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러 나갔습니다. 순찰하러 간 게 아니고 격려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잘들 하고 있는지 쭉 돌아보러 갔는데, 가다가 쭉 보니까 그 대학 근처 공원에 한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터키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남자 형제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공원에 혼자서 앉아 있는 청년 딱 보니까 뭐예요?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고민이 많다, 그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주 당연하고 매우 귀찮은 같은 표정으로 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코란 거기에 예수가 나오니까. 예, 코란에 예수가 나오거든요. 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코란에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선지자인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알라와 그리고 그 알라의 최대의 선지자인 모하메세, 마호메세 가르침이 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딱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슬람 교도니까,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순간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제 그냥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이 정말 그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으로 너를 덮쳐올 때, 세상의 모든 보장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빠졌을 때, 너는 그때 네가 믿는 이슬람에서 답을 얻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 너 이슬람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 이슬람 거기에서 내 삶의 절망에 대해서 답을 얻은 적이 있느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거기서 네가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소망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제가 단도직으로 물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친구가 좀 정직해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있다 그러면 그냥 와야 되는 건데 예, 이 친구가 성령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놓치지 않고 간증을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갖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내가 오늘 너를 만나고 보니까 네 영혼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영적 기도는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해주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딱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젊은 영혼,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기도했더니 막 기도 중에 그 형제가 막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기도를 끝까지 받은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바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능력이 기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단 마귀도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계속 여러 가지 가지고 너 망할지 몰라, 죽을지 몰라, 패할지 몰라, 버림받을지 몰라, 갖가지 말로 그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것이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고백이 아니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게 신앙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확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적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 뭐 직분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에 또 소명 나오니까 어떤 사역자를 말하나 보다, 사역을 말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사가 되거나 혹은 뭐 선교사가 되거나 무슨 사역자가 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 그 직분은요, 바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거예요. 이거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사명이에요. 이거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직장인. 예,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 그거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이웃, 이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웃이잖아요. 예,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직분이고 사명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 말할 필요가 없죠.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직분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이나 직분보다 좀 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세상의 직분은요, 그냥 뭐 받고 어떤 타이틀,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타이틀 같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직분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그냥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요,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조직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요, 은퇴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한시적인 가치, 이따 사라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예,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가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신앙인, 제가 정말 가장 보기 원하고 또 추구하는 게 아름다운 신앙인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특징은요, 무엇보다 바로 이것, 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과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같이 아름다운 사람 없다.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쓰면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직분, 그들보다도 영의 직분, 언약에 일꾼된 이 직분, 이런 얘기할 때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확신 있게.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난리가 났어요. 찬양하며. 이게 예루살렘에 그냥 엄청난 일이 돼, 사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순간, 예, 우리 또 사도들은 뭐예요? 사람들 모이면은 그 기회 안 놓치잖아요. 예,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복음을 듣고 막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고 당대의 유대인 권력자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죠, 이걸 막으려고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하는 말도, 그야말로 가관이에요. 진짜 파격적일 만큼 가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정말 시골 사람들 아니에요. 이 두 촌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당대의 권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이 모인 것은 바로 산헤드린을 말하는데 산헤드린 70명입니다. 다 모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곳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뺑 둘러선 거예요. 둘러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대단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그 당시 권세들은요, 이렇게 모일 때 그냥 안 모입니다. 옷을 갖춰 입죠, 다. 그냥 뭐 티셔츠 바람에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옷을, 근데 그 옷 자체가 엄청난 권위 아니에요. 예. 뽕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갖춰 입고 거기다가 막 그냥 수염은 또 오죽 길어요. 그리고 목소리 또. 하여간 무게 잡는 데는 이들을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의 권세로,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막 이러가면서 막 그냥 우압적으로, 아니 편하게 들 말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하는 게 전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 세워놓고 그냥 예, 70명의 당세 권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럴까? 예, 이유는 한 가지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주눅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서, 그 우용 앞에서 그들이 초라해지도록, 그래서 정말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각종 매스컴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를 예,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공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예,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느냐. 예, 당대의 권세들이 당황할 정도. 이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얘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마? 당황할 정도로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권세들이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왜냐하면 아, 그렇게 잡아왔는데 그냥 자기 뭐 자기들이 결국은 미안하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또 한껏 무게를 잡고 하는, 협박하면서 이제는 한번 봐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아주 구차하게 협박하면서 경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저보고 만일 성경책에 주석을 달라면 그 다음에 한마디 쓰고 싶어요. 게임 끝. 이렇게. 네. 게임 끝났죠. 멋있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무게 잡고 협박하는 것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아니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정말 감동스럽죠. 정말 멋있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이렇게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전설 같은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렇게 성도들은요,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게, 이것이 우리 신앙이다.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는 그 자부심이 전설처럼 그 가슴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 감동을 품고

0: 언약의 일꾼 된 우리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아주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고, 절대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고, 세상 앞에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고. 아니 뭐 그 물질 조금 부족하다고 그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고, 뭐 살아가면서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뭐 인생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말이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아니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뭐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확신 게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확신을 흔들려고 마귀가 당근과 채찍, 당근은 뭐예요? 유혹이죠. 욕망을 자극하면서. 채찍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망할지 실패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그 가운데, 예, 신앙의 확신을 지켜내고 이걸 흔들림 없이 선포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이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첫째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확신은 다 성령의 감동에서 오거든요. 이걸 성령님의 내적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흔들지 않았던 비밀이에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 예,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외적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내적 증거라고 한다면, 예, 성경 말씀이 외적 증거예요. 예,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니 저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딱 붙들고, 그래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8월하고도 24일, 이제 8월도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서머 스페셜도 이번 한 주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찬양 여행,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영혼의 깊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리려 합니다. 현대 찬양사역의 거장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트윌라 페리스의 명곡 How Beautiful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섬세한 손길과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이,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보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 That is Why, 스캇 브레너와 레이즈 지파가 함께합니다. 이 곡은요,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고 깊이 있는 예배사역을 인도하고 있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정체성이 담긴 곡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That is why까지 이어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트윌라 페리스 How Beautiful, 스캇 브레너의 That is Why 함께 하시죠.